0: 외가로 간다가 더 깜망하냐?
1: 이거 민 대성전.
0: 이 또다리 바다 나다 망울림이니 물에 대발했을게. 나 이 상태는 땅다냐 그대처럼 안 불안해 됐어. 바빠 오바 오라 나다 좀 불러 리기. 나다 파서 니무 가라와. 불러 리기 우리가 하.

반부름에 기타 올라간 부름사가 또 기타 따라오시니 이미 무릉박듯이 반하여 마할하니까 이낙 반하 파트라는 상태야 민투가 이용마양반 예 따따 부르다가 남아 울음에 때문에 용자리만